대화와 꼬이렁이 화가로 마이루나 이때 이아래리 후타히라위 이라카지 이와 마테 똘팡아 오 아이 하트 라디오 꼬이냐이 디디오 오테아지아와 도와